0: 사랑과배 우아치요. 지요 아씨.
1: 땅땅땅땅땅땅. 허, 나 도지야. 我跟你斗三工，你就对我啦。哎哟，
2: 两位真的很精彩，忍不住呢，在节目的最后跟你们鼓掌。期待七月份跟十月份进到宜兰园区来欣赏你们两位的演出。
3: 好，继续
2: 加油。
3: 好，谢谢。
2: 期待我们下次的再会。拜拜，
3: 拜拜。